0: 다 혼덕대 사르카다 베른베르 사르초글도디도
1: 허허몽고인 是神舟15号返回舱降落到我的草场后，我作为牧民代表去北京航天员大队慰问航天员时的合影。